주 사랑 아 얻어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네, 네. 오 하트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

하루 밤에 그라보아 아야메 가라지 지지부 다이 아야메 오고루 아라디 아디아 바코페 마지 미프르멘 사메바에메 야 아디아 바코페 나 야우냐 쿠폰쿠 에나 우님 나 세미 야우냐 쿠폰 하트 미 야우냐 미 와코마데 미 지디 아미 지토미사 우냐 쿠폰 베코스 아소 자노 에워미소